0: 조윤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부사단장님, 입국 경비병이 그러는데 적군의 소규모 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군이나 빨치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경계소대에서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치긴 했지만 만일의 경을 대비해 전차 부대도 전대 참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1: 야, 뭐 극한 일로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
2: 아니야, 박연대장.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 그렇게 통지해.
1: 아, 네 알겠습니다.
3: 부사단장님, 박의 성원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4: 암구호!
5: 탑권! 회담!
4: 우박! 어디 서적입니까?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연대에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5: 우리는 순찰단인데 빨리 들어보내 주십시오. 뒤에 적군이 쫓아오는 게 안 보입니까? 권대위님이 전방으로 회하는 길에 적군 내 습격받은 거 우리가 구해서 모시고 옮겼습니다. 빨리 열어!
6: 군의사 대명이 확실해!

0: 개새끼야.
1: 이건 더 안 맞지. 그럼 남이세 따라와. 빨리
0: 빨리 빨리. 있습니다. 있음. 야, 담전선이 갑자기 꺼졌어. 가만히 있어.
2: 어떻게 된 거야?
3: 잠시만요.
2: 뭐야?
1: 막아!
3: 서두르십시오.
2: 쟤네 뭐하는 거야?
3: 저를 믿어주십시오.

0: 부산전선님괜찮으십니까
1: 괜찮아. 우리 보 안쪽 동방이 우리 발목을 잡았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
0: 이걸로
1: 준비성을 철저하거라.
0: 좋아. 물러나 계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0: 지원 요청조 잘못하고 사라질 일이 없잖아.
1: 어찌됐든 지금 즉시 군사 배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2연대와 3연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2: 자네가 무슨 좀 생각이 있나?
1: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원래 예비한 대로 수중에 있는 예비부대를 통환하여 1연대의 손실을 메꾸고 전방부대의 명령에 날이 밝을 때까지 두 번째 방어선을 고수하면서 공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대로 엄호하면서 미군의 지원 범위 내까지 후퇴하면서 민둥산과 청울리까지 후퇴하면 미군도 우리를 지원할 겁니다. 첫 번째 방안이 우선이긴 하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만약에 민둥산까지 철수하는 두 번째 방안을 채택한다면...
2: 그건 안 돼. 우리가 철수하면 다른 무대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는 거야. 조력 사단에 우리가 먼저 철수하면 우리 세면은 어떻게 되고 대통령 세면은 어쩌고. 원래 예비한 대로 철수는 다 해. 무조건 정규 공급 막아야 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전현무!
1: 이제야 연락이 되네요. 연해본부 상황 어떻습니까?
2: 소규모 접근의 습격을 받았지만 괜찮습니다. 그쪽은 어떻습니까?
1: 빨리 연태자님에게 지원을 좀 바르다고 전해주십시오. 적군의 공격이 너무 매뉴얼 어마어마 버팁니다.
2: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를 따라 청수동 연대 본부 방향으로 철수하고 본부와 2km 떨어진 검문소에서 제2대대와 제2대대와 회합해 명령 대기하십시오. 연대장님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실 겁니다.
0: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저수하겠습니다.

0: 자네 별걸 다 준비했구만. 자네 준비성을 알아줘야 돼.
1: 저희 첩보대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0: 근데 말이야, 그 중공군 잠입부대 참 교활해. 난 아직도 그놈들이 어떻게 숨어 들어왔는지 감이 안 와.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참 골치가 아프구만. 1년대가 공격을 받았으니 이번 전투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난감하구만.
2: 저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부사단장님, 지금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어디로 갈지 정하셔야 합니다.
0: 이 근처에 미군 보병부대가 있지 않나? 그래, 멀지 않는 곳에 사단 창고가 있네. 거기로 가지.
1: 안 됩니다. 거긴 이미 적의 목표가 됐을 겁니다. 작전 실실이 놈들의 손에 넘어갔으니 주요 시설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가게 되면 호랑이 굴에 재발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0: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인가?
1: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길은 원래 부대 철수 노선이기도 하고 제일 안전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2: 이 도로 따라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서 전남 방향으로 민동산을 넘어 미군 방어구역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사단과 열악을 취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0: 그럼 다른 한 가지,
1: 연대 본부가 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연대 방어 작전을 힘들어질 거고 심지어 심할 경우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사단장님의 전투 의지를 볼 때 절대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예비부대를 동원해서 순실을 메꾸고 두 번째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방어전까지 고수하라고 할 겁니다.

0: 그러니 우리가 이도로 따라 남쪽 즉 사단 방향으로 간다면 곧 지원부대를 만날 겁니다. 지원부대의 통신기로 우리 알고 있는 정보를 보고한다면 사단장님의 명령을 듣기 다니는 겁니다.
1: 좋아. 그럼 도로를 진입하지. 어차피 남쪽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 않은가. 난 더 이상 이 산길을 가고 싶지 않네.
0: 이제 출발하시죠. 이쪽으로 가시죠.
2: 梁副参谋长，任务布置完成，两个连已经出发。
3: 这是我写给师弟的电报，你们俩看一眼。如果没什么意见的话，就让电台开发给师弟。
4: 我没意见，我不看了。不就是梁队长刚刚说的吗？都在这儿了，我同意。
2: 那就发了。景维恩，立刻发出去。
5: 是。
3: 咖啡泡了半天了，你赶紧喝啊。
5: 啊？
3: 这洋东西有我的茶叶好喝吗？
2: 你尝尝。
3: 我算了，我喝不了。
6: 报告，师长，穿插部队来电。
7: 老李啊，你看，这是梁晨他们下一步的计划。这么复杂的任务，让梁晨安排得井井有条，尤其是这个发扬火力消灭敌人的计划，很巧妙，可以避免更多的伤亡。
6: 他们下一步的计划完全符合上级的作战意图，我看可以批准，并且我们师主力在消灭黑豹师溃败敌军后援敌后，应迅速向秃鹰岭一线前进，占领巩固秃鹰岭一线的高地。
7: 好，你会电吧？同时将这一情况报告给军长。哦，对了，告诉林团长，追上撤退的敌人以后不要急于进攻。 要保持200公尺的距离，等我们的穿插部队对敌人炮击以后，联络好再行动。通知兄弟部队，黑豹一团的防线已经被突破了，我会派一个团向黑豹二团、三团的后方迂回，截断他们的退路。
2: 好。

0: 사단장님, 연대와 3연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1연대가 갑자기 전면 철수하는 탓에 두 연대 후방 양측에 큰 구멍이 생겨서 놈들이 지금 연대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박인대상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았나? 내내 명령 없이 갑자기 철수하는 거야. 간이 배 밖을 터 나왔군.
2: 지금 곧 도착할 테니 당장 진지를 다시 달아내라고 명령해!
0: 네, 알겠습니다.

0: 어느 쪽이야?
1: 이쪽으로 가면 사단 방향입니다. 가시죠.
0: 검문소가 나오게끔 검소에 도착하면 사단에 연락해 차량을 보내달라고 하지.
1: 알겠습니다.
0: 여길
1: 피하시죠. 좋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가시죠.

0: 조심하십시오.
1: 아, 왜 단정짓나? 호방에 우리 아군이 더 많지 않은가?
0: 조개 지금 부대가 이 현대판부를 공격한 다음 분명히 도로를 막아 우리 군 전행을 막았을 겁니다.
2: 中队前车，前面有可能会遇到敌人的检查站，打掉他们，坚决冲过去。
3: 是。
0: 젠장도처새끼야
1: 어
2: 来
1: 走
2: 连长我要加速了
4: 好啊梁队长的命令闯过去
2: 是
4: 大家做好战斗准备大哥
5: 哎
4: 看你的了先割掉攻势里的机箱不能让敌人有还手的机会
5: 连长就交给我吧就这几个人都不过我秃子的
2: 好不遵命

0: 田长，这打得太痛快了，前面如果还有检查站，我们还干他。好，
1: 失败，
0: 失败。
1: やりきれすぎよ！
0: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2: 저희가 또 한 발 늦었습니다.
0: 陈部兄，你跟我来，慢点，慢点。你们两个把上面的炮楼的武器装备清理完毕啊！好，慢点，慢点。
3: 王连长，老王，快，
0: 把战利品给同志们分一下。
4: 杨连长，
3: 来，
0: 来，把你去拿去分一下。
3: 好嘞，好嘞，好嘞。
0: 瞧瞧，这大家伙真棒啊！

0: 기다렸어. 제자네님, 지정된 집결지 도착했습니다. 젤젤레와 제일젤레도 온 것 같습니다.
1: 그래, 일단 경례를 진행하면서 휴지 가라고 전해.
0: 네, 알겠습니다. 따라와.
1: 동신병.
0: 네.
1: 지금 담장 연대본부가 연락해. 담은 어떻게 할지 물어봐. 그리고 5반부대가 엄마한번 버팅다고 전해. 놈들이고 축하해 올 거야.
0: 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1: 연대장님은 왜 이것을 집결지로 정하셨지? 여기 너무 위험하잖아.
2: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회답 드리겠습니다. 각 부대 모두 지정된 집결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대대장들이 직접 연대장과의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3: 撤退的敌人都已经抵达了集结位置，现在几个营的营长都要求跟营团的朴团长通话。告诉他们，朴团长正在去往集结地的路上，很快就能抵达，让他们等着。好，
4: 我让全务告诉他们。通知炮兵立刻做好炮击准备。是。
5: 안녕하십니까?
6: 아까 전에 자네 답지가 않았어.
5: 실은 독한 놈이나 여만 부딪힌 적 있는데 그중 두 번에 그 놈 때문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놈이 나타날 때마다 사단에 그린 골치거리를 가다듬었습니다.
6: 그래, 자네가 생각할 때 놈들이 어디로 갈 것 같나? 사단으로 갈 것 같나?
5: 이겁니다. 계속 앞으로 가면 우리 지원부대를 만나게 될 겁니다.
6: 그럼 잘 됐네. 우리 지원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5: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목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6: 다른 목표?
5: 민둥산.
6: 아무튼 두지가 민둥산이 될 거란 말이지.
5: 네, 맞습니다. 놈들은 우리 지원부대를 피해 산길 따라 김문산과 갈 길이 없습니다.

0: 제 조숙이 맞았습니다. 놈들이 도주했습니다. 우리 지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1: 드디어 왔군. 우리 지원부대가 확실해. 일단 여기서 기다려주도록 한다.
0: 그럼 담을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1: 지원부대 차량으로 사단으로 돌아간다.
0: 지원부대 말입니다. 일연대 방선을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원부대만으로는 다른 입구를 가능합니다. 설사 간다고 해도 놈들한테 정밀을 당할 겁니다.
1: 그럼 자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0: 저희 한계 중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인문산 점령하는 간모입니다. 우리 지원부대는 놈들보다 병력이 많습니다. 이 상황을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민동산 이남의 미군에게 정면 공격을 요청해 놈들이 정신을 차리는 사이에 저희는 지원부대를 이끌고 후방해서 협공한다면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

0: 그렇다면 임금상과 정훈이 정정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대와 삼영대가 민중산적으로 철수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순실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장님도 동의하실 겁니다.
1: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렇게 하도록 하지.
0: 네.
1: 서두르자. 사장님께 내가 보고하겠네.
0: 예. 조심하십시오.
2: 报告 营长, 我回来了，有什么任务？
3: 好，刚刚梁队长来电，说敌人的援军啊已经到达了这里，你现在马上带着部队跑步迎上去。好，记住了，一定要在这个位置阻击敌人。当敌人集结起来要向你们发起进攻的时候，马上用步话机通知我。好，我会命令155榴弹炮炮击敌人。这个地方比较平坦，根本藏不住人，我们就在这里啊，
2: 用炮火将敌人全部歼灭。等敌人消灭的差不多了，给我来电。炮火一停，你们就冲上去收拾残敌。是，听说撤退下来的敌人都被我们的155榴弹炮炸惨了。没错，这样的场景啊，咱们就给敌人的增援部队再拦上一次。没问题，营长，您就看我们的吧。
3: 好，回去吧。是。
4: 사단장님, 부사단장님의 전보에 의하면 1연대 패배는 적군 침투 부대가 연대 본부를 습격해 정확한 정보로 아군의 군사 배치와 지휘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현재 2연대와 3연대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 방어선은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 제2-3연대에게 속히 인동천 쪽으로 후퇴해서 인동천 외화동 정우리 일대 거지를 점령하고 고소하라고 전해.
5: 절대로 중공군이 거지들을 점령하기 나서는 안 돼.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면 안 된다고 명령해.
4: 그럼 지원부대는 어떻게 할까요?
5: 이렇게 된 마당에 지원은 무슨?
1: 일단 진격은 멈추고 부사단장의 지휘를 따라 인동산 점령한 후에 제2-3연대에 지원하라고 전해.
4: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6: 情报显示, 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 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制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7: 抢占秃鹰岭行动呢？
6: 军制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8: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我来安排。백중령,
9: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0: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정차 부대와 함께 보병 준비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적어본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원 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단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이군과 합비를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9: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0: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10: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0: 예.
10: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부대는 적을 기습한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0: 这是煎饼，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
1: 야기다려
2: 멋지게다
3: 야빨리일어나계속전진해
1: 더는못하겠습니다힘들어죽는거나전설타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4: 대중령님당가를가져오겠습니다
0: 됐어이중대의작은부정은아무것도아닌다자네먼저중대를이끌고최대한빨리전진해우리를잡아야한다
4: 네알겠습니다
5: 그리고민농산이여기서멀지않다언제든지적을만날수있기때문에전투준비를잘할수있도록바랬나
4: 네알겠습니다

0: 황창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늦지 않습니다.
1: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다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면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정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1: 좋아. 유병, 두 개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소멸 작전을 준비시켜.

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에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본도의 적을 기껏해야 한계 부대입니다. 제 생각은 한계 소대를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1: 네, 알겠습니다.
3: 다들 나를 따라와! 빨리!

0: 부장 몇 명으로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중계회의입니다. 한글준들을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제가 한글준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최준들, 나 바로 와!

0: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1: 사단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0: 네,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미군이 오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2: 네.
1: 가자고.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2: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장례님,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장례,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복이 있다. 남부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북극으로 가서 연방에 들어. 알겠다!
1: 네!
0: 장례,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단지를 숲으로 이겨 시키자. 빨리 움직여, 빨리.

0: 等一等，不划算。哎，你喊他们过来集合。好主意啊！和特警병사들은전부여기로와서집합해。和特警병사들은전부여기로와서집합해。
1: 누가 우리를 여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2: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3: 이상.

0: 날 죽이라고! 미끼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놈들아!
1: 빨리! 날 죽이라고!
0: 중국놈 새끼들아!
2: 네 임무 완장아!
1: 야!
0: 새끼들아, 날 죽여!
2: 下一个,
0: 날
2: 쏴!
0: 야!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메뚜기처럼 매달리기 싫어!

0: 我爹他们老马，好了，真是不想活了呀！
1: 有办法，快转移！一搞不正义的了，什么一直摆过？呀，呀，你死给他！ 자신 있으면 어디에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아!
2: 그만 쏴! 그만 나무 하지 말고!
3: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준 거야!

0: 야,
1: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민도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2: 기억합니다.
1: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 앞 시켜. 가는 길에 아군 만나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해.
2: 네.
1: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의 면은이라고 해.
2: 네, 알겠습니다.
1: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봤나?
2: 못 봤습니다.
1: 그래,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2: 네. 야, 따라와.
3: 그 새끼들.